아소니 자담베랑 미츠크랑 아루감미 자급바랑 고블그 나타하 네 프라임 미니스터 파모디 아가나 파모디니 바탕법시 지그니오 감카 아니랑나 늘급바랑 데모텔라 PM e-bus 세바 스킴니 능오 메갈라야오 일렉트릭 버스랑 코프라케요나 미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니 능오 메갈라 스키아포라니 졸랑코 남다봤다 나코브롱어 탈바테 바라갔나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라 모디니 아가나니 그따 바탕급바 부시 지그니오 아송니 자담베랑 미치크랑 아로가메 자급바랑코 불그나왔나 그따 마문코바 와창기잔 조톤카하 바모디니 아가나니 그따 삭 빌리언사 포엔브리 송동오빠랑니 바테니랑치 아로 아송코 스캉돈의 감카아니 기슥치 베베라아니 남으로 스루왔다니 아로 만데랑니 남근이나 솔카리온 강의 감카하 논통부기자 조톤카아니랑치 르카츠와니 르카츠와우니 디지털니 그따 등탕하니코 마나오나 킁킁 야송 아그삭 먹친 그달빔코 마나하 은네 프라임 미니스터 아가나하 아송코 남으로 슬루왔나 그따 망송급바코 지속왔나 그따 당득이오 나니 남마캄코 가니 아루 슬루와니 라마오 돈통풀기잔 솔카리 리무캉겐 은네 파모디 자나파하 메갈라 스탯 로트리스니 디렉터 아루 메갈라 솔카리니 엑사이스 Registration, Taxation, and Stamps Department, Joint Secretary, IAS, Mary Sonti, and Maracco, Transfer Kaimung, North Garo Hills District, Recibel Parani, Deputy Commissioner, Songskaha. Moldova Songni, Chisinau Songjanmao, Hazani Korgutok Bilsini, Kettlebell World Championship Ko Ngatkupao, Meghalaya ni Sandeep Sharma, Indiana, Gold Medal Ko Chepaha. 24kg Snatch Half Marathon Ko, 수생 무등어 미넷 콜라치오 창을 차그탐 가나 마나하 지안 스캉오 우니창 르차그니 크록챗 가나 만급바는 맞다하 야누니 월드 챔피언십보 스캉급바 골메달코 만챙급보가 아루가 탐급바 메달코 챙급보가 제친와 메갈레아나라 송나 라송코라바하 하자니 크록브리블시니 야살로 바 나렌드라 모디 아송니 프라임 미니스터 옥나그타 그 탐급바 장나 구마차다니코 닥게멍 인디아니 폴리틱소 몽송급바 주소가니코 만나하 야 소메롱어 솔카리 이코노믹스니 다르완이나 르카츠완이나 남그니코 온급바 스킴랑나 감니 솔랑코 부꽃나 아루가구삭 금먹 박사 막름그르게 감고가나가다 기스코나하 유닛 홈 미니스터 아미츠 바 모디치 부시 지근이나 솔카리 르카바니금은 아가닝온 강할 졸그량나 남그니 온급바랑 아로 아송코 남으로 스로타니랑 앞산 소모연 주석로로하 당대기 온나니 아로 플라콘 만고페 남으로 스로타니치 파모디니 들라니치 사손카니 미망코 등탕았다하 은네 자나펜바 디펜스 미니스터 라찬싱 파모디니 들라니코 데모텔라하 빅셋 바하랏코 하자니 소프리스니 불시오치 소갓나갔다 레무캉잉온 블락급바 늑삼수와니 근황급바 아로 아송코 스캉도네 감카급바 늘급바 옹안에치 인디아코 등탕하도로웨가 Deputy Commissioner Abilas Baranwalni Dilanichi District Health Society Tomaniko East Khasi Hills ni Deputy Commissioner ni Office Officeo ongataha Jion Health Officer rang aro Plak District Official rang bakra tokaha wa Tomanio Daung Engapa Health Program rangko ni planiko takaha aro bakram grke kamka ani kam susokatani aro kam rangko dangdeke onaniko namdapatnagita chol rangko agan grkaha ya thomaniara somaygata kamko kae nambate nirok samsakani ko takke aro district health service rango baktong phagpa block sak stakeholder rangni gisepo bakram grke kamka atenba mandirangni sana banani chol rangko namdapatnagita kusosan onkhange kamka enganiko mesokka Nasimang kobrong ka kaswani silongon niko knaswenga. Samtangtang na mamang namgiza niko ungat giza gapa, songjun maur eruwata ni gari gorarangko na arwa doko balwa moela unganiko kumiat na gata muksongen ba PM e-bus seva skim ni nungo Meghalaya Chief Minister Conrad K. Sangma daal silongo electric bus rangko prakke onaha. Gumukbol sotbonga-bonga electric bus rangko prakke onaha jeonin mitarsku unggapa Sak kolgruksni asongnaman gapa bol kolgrupponga aru mitarsni onggapa Sak kolgrukni asongnaman gapa bol kolachi bas gari rang onga jian wheelchair re naman gapa aru kilometer re tasotponga chile salnaman gapa onga